0: 来黄金价格的阶段回调压力。这两年随着人工智能行业的快速发展，全球对芯片等半导体产品的需求也急速增长，半导体行业的人才缺口也逐渐扩大。在拥有三星及SK等全球知名半导体企业的韩国，相关的职业教育正吸引越来越多的年轻学生报名。在韩国中清北道， 有一所专门培养半导体人才的职业高中，中北半导体高中。这所学校已经有近20年的办学经验，近年来很受关注。学校毕业生就业率接近100%，专业培养也直接对接三星电子、SK海力士等大企业，还在韩国国内带起了一股爆烤热。
1: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이제 반도체로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교이기도 하고 현재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전 세계에서도 또 주목을 하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게
0: 据老师介绍，学校里有韩国顶尖半导体企业捐赠的真实生产设备，还有很多来自企业一线、经验丰富的工程师带着学生做实操教学。学生在高中阶段就能接触到和真实工厂很接近的生产环境， 从基础理论到封装、测试、设备维护，他们在校期间就能掌握一线工程师需要的实操能力。
2: 저희 2학년에 와서 반도체 설계라는 과목을 새롭게 배우게 됐어요. 1학년 때는 주로 제조 공정이나 반도체 장비 유틸리티 이런 거 관련해서 학습해 왔었는데 주어진 도면을 보고 설계 도면에 따라서 직접 설계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실습을 진행해요.
0: 另外，学校还和120多家韩国行业企业签订了学生就业协议，学生一毕业就能学有所用，很快进入对口行业。三星、SK海力士等大企业还会在学生高一的时候就来提前选拔。
3: 저는 일단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이미 합격한 상태고 삼성전자를 가장 가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싶습니다.
4: 来关注美加贸易争端。加拿大汽车制造业属于典型的出口导向型产业，产业命运高度绑定美国市场。一旦高额关税落地，加拿大承受的直接冲击很大。但美国同样会付出成本飙升的代价。在美加边境的加拿大汽车城温莎市，这里的汽车产业又面临着怎样的冲击呢？我们来看记者探访。温莎被誉为加拿大的汽车城， 这里和美国的底特律隔河相望，两地的汽车供应链早已经融为一体。高度聚集的产业生态也让温莎拥有数百家顶尖的零部件和模具供应商，而且大多直接服务于美国企业。然而在美加关税战的冲击之下，这座高度依赖跨境合作的边境城市也正在被阴云所笼罩。
5: Some companies are definitely experiencing a slowdown in activity because of the tariffs. And probably the bigger reason is uncertainty. So a lot of product that they normally would make is not being made because their customers, the American customers, are uncertain of their costs.
6: 业内人士表示，美加汽车制造业高度一体化，很多车型会分别在美国和加拿大的工厂生产零部件，一些零件甚至需要在两国往返七八次才最后装配完成。 再加上美国方面在成本、产能、人力、设备等方面的限制，使得即使加征关税，很多美国企业也不得不继续采购加拿大产品，最后会将关税转嫁给美国消费者。My
5: American counterparts are complaining to me that the tariffs are impacting their business because when they go to buy equipment, they have to pay a 50% tariff on the new equipment going into their facility. So now their operating costs just went up by 50%. So they can't afford it. The net result could end up making the American vehicles un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 because their costs are too high.
7: The tariff is paid by the organization that imports the tariffed good, the thing that it has a tariff on it. And they pass along the price increase to the consumers. So when President Trump puts a tariff on something, the American consumer pays it.
4: 加拿大业内人士指出，美加的汽车产业本质上是不可分割的同一条生产线。如果美国强行对加拿大的汽车和零部件 加征高额关税。